0: 이제 먹고 싶어. 아빠를 달려.
1: 로라, 저기, 로라, 마이 암뷸런시야, 콩아, 엄마밖에 안 있냐, 알았나, 로라.
2: 빨리 가운데 있어,
3: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 빨리 가운데 있어,